0: 먹고 나가.
1: 나는 미아자 사르코.
2: 안에서 복내자 먼지가 싫어해가네. 근데 복내스가 돌리지.
1: 낙사해.
3: 가람 짜 가람 짜
1: 가람 빵래 가람 빵래 가람 빵래.